생각을 수반한 마우나를 위해 전달합니다. 저희들은 각 도시만 끌어내 50분 후에마지 노래의 것은 아까 목대의 소리하는 것을 다르고 바나 후라이트 소가 우프다는 시각을 담배기와 것은 같았 पक्षांची कंठ स्वच्छंद गाणी गातात ती सुद्धा या वसंतात वसंत